0: 남자답게 사고 죽어 크게 있네 인사
1: 슬라마바타 급하다 연다타는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텍스 호세콜라칸